0: 말했지. 하나 이제 안 오른 거야. 오여 오여라. 하나 거꾸로 또 내려 말라. 쨔쨔나 마라카 페로와라.
1: This is Double J.